0: 90.5.
1: If you'd like to know more about us, jump onto our website.
0: www.alive905.com.au. Alive 90.5.
2: Good morning, Friday! DJ 달디, DJ 수, 그리고 신희준, 또 한 명, 시아 PD, Alive FM 90.5.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.
3: 해피 추석.
4: 해피 추석. 오늘은 한가위 추석, 그러니까 추석 특집이죠.
2: 네. 오늘이 추석이에요.
4: 네, 오늘이. 그래서?
2: 오늘이 그래서? 추석인데 문제는 한국은 한 3일 내리시죠.
4: 그 전날
5: 오래시던데요?
3: 네. 어제부터
2: 네. 네. 네. 뭐 얘기 들어보니까 부산까지 10시간 걸린다고.
5: 전 지금 제 귀에 까치까치 설레는 아 이게 아닌데 정신 차려야
4: 돼요. 시혜준님은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나 이번 연도를
3: 조금만 기다리면 또 와요.
2: 네. 진짜 얼마 안 남았네. 벌써 9월이에요.
4: 맞아요.
3: 와 한가위.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나죠?
4: 저도 사실 라디오에서 이렇게 언급하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요.
3: 그렇죠.
2: 그렇죠. 중국 친구들은 좀 크게 하죠.
4: 그렇죠.
2: 시끄러운 사자들도 왔다 갔다 하고. 그리고 풀문 빵이 있어요. 걔네.
4: 맞아요.
5: 문케이크.
2: 네. 문케이크 그게 있고. 우리는 추석에 뭘 먹죠?
3: 송편?
4: 송편
3: 먹었었죠.
5: 샤피는 누구 편?
2: 잠깐 여기서 퀴즈. 네. 송편 안에 뭐가 들었어요?
5: 그거 들어간 거 있고
3: 깨 들어갔고
4: 깨꿀 것도 먹고
5: 깨설탕.
4: 근데 하얀 게 뭐였죠? 저는 하얀 거 들어간 거
5: 앙금
4: 아, 맞아요. 네. 앙금 들어간 거 먹었어요.
2: 그러면 송편은 어디에 찌죠?
3: 찜기
2: 찜기에 넣는데 거기 뭐 밑에 까는 거 있잖아.
4: 솔잎.
2: 그렇지.
5: 네.
2: 그렇지.
3: 그렇게 해봤어요? 전 한 번도 안 해봤는데.
5: 저 해봤어요.
2: 저는 할머니가 하는 걸 봤어요.
4: 그럼 맛이 좀 달라요?
3: 솔향이 나겠죠. 솔의 눈? 네.
4: 솔의 향 아니에요?
2: 너무 옛날이라 생각 못하겠는데.
3: 제가 좋아했던 음료수가 솔의 눈.
4: 아, 네. 음료수.
5: 저도 좋아해요. 뭐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?
3: 머리도 맑아지고 뭔가 이 청량한 느낌.
5: 네, 맞아요. 네.
2: 근데
5: 네.
2: 왜 이름이 솔의 눈이에요?
3: 솔향을 넣어서?
4: 거기에 소주 타 먹으면 맛있다던데. 칵테일로.
2: 아침부터
3: 낮술 한잔 하러 가야 되겠네.
4: 특별한 날이니까요.
3: 네.
5: 아니 아까 전에 오는 길에 샤피디님이 그 얘기했어요. 특별한 날 뭐 부터 먹는 다음에.
4: 전?
5: 예. 네.
4: 전부터 먹죠.
5: 이거 얘기 잘 이거 지금. 띄어쓰기 잘해야 돼 이거.
4: 왜냐면은 네. 제 친구가 오늘 파티 추석이니까 한국인들끼리 파티를 하자.
3: 오.
4: 그래서 전 부쳐먹는 파티를 한대요. 근데 제가 한국에서도 전을 안 부치는데 여기 와서 전을 부치러 일을 하러 가야 되나? 그랬더니만 그 신희주님이 이걸 들으시고 네. 아, 띄어쓰기를 잘해야 된다.
5: 전 부쳐먹으면 안 된다고. 네, 전 부쳐.
2: 그러고 보니까 사실 나도 어제 선물로 받은 게 전 5가지 종류의 전이 한 세트로 돼 있는 거를 우리 애나가 열심히 해가지고 줬어요. 진짜 맛있던데.
3: 오. 다 먹었어요?
2: 네.
4: 오늘 없어요.
3: 명절인데 갖고 오셔야죠.
2: 네. 근데 왜 우리가 명절일 때 전을 부쳐 먹을까요?
3: 제사상에 기름? 올리려고?
4: 맞아요.
2: 그치? 제사상에 꼭 전이 올라가죠.
3: 그렇죠.
4: 그런 것 같아요. 한 번도 왜인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
3: 예전에 먹을 게 없었는데 이렇게 어르신들 돌아가신 분들 뭐 이렇게
4: 대접하는
3: 의미로 만들면서 이제
4: 그렇게 됐나요?
3: 남은 것들 먹고 하지 않았을까요?
2: 근데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전 부치는 거잖아.
4: 근데
3: 전 부치니까?
2: 네, 며느리들이 다들 싫어하잖아요. 전 부치는 거.
3: 그건 시어머님도 싫어하실 걸요?
4: 그 이제 약간 대물림 된 그런 느낌이죠.
5: 이게 조선 시대에 네. 기름하고 밀가루가 아주 귀했었어요.
3: 그렇죠, 그렇죠. 네,
5: 그때서 이렇게 명절이나 큰 잔칫날, 특별한 날에만 이렇게 모여서 부쳤던. 그렇게 나오네요.
2: 그러면 우리 달디는 어떤 전을 좋아해요?
3: 저는 고구마.
4: 고구마전.
2: 고구마 전도 있어요?
4: 네.
2: 감자전은 들어봤는데.
3: 아, 감자전이 있어요? 명절에?
4: 감자전 아니 명절에는 감자전은
2: 감자전은 식당 가면 감자전은
3: 막걸리 안주죠.
4: 맞아요. 감자전. 제일 굽기 슬로우 쿠킹.
3: 맞아요.
2: 슬로우 쿠킹.
4: 네.
3: 그 이 겉이 바삭바삭하고 네. 속은 달콤한 그 고구마.
2: 맞아요. 겉바 속 뭐라 그러던데.
3: 초.
4: 혹시 그 특별한 전이 있다면 아니면 특별한 음식이 있다면 혹시 있을까요? 추석에만 먹는?
5: 한일전.
4: 아니, 한일전 추석에 누가 한일전에 먹어요?
3: 저 집에 계시는 분 상전. 네.
2: 상전을 모시고 살죠.
3: 모시고 살죠.
4: 그렇군요. 아니 저는
3: 시아피님 뭐 있어요? 네.
4: 아니 저는 그거 얘기하려고 왜냐면 할머니가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가지고 할머니가 그 탕 전을 먹고 네. 마지막에 탕을 다 이렇게 다 때려 넣어가지고 먹는 잡탕? 아, 있어요. 네, 네.
2: 탕을 탕에다 넣어요?
4: 네.
2: 아,
3: 그럼요. 그럼
4: 그런 탕이
3: 남은
4: 있는데
3: 음식 맞아요, 다 넣어서
4: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.
3: 탕이라고 해야 되나? 하여간 뭐든지
4: 뭐든 다 넣어서 나물도 남는 것도 그렇고 다 넣어서 끓이는 거예요.
3: 부대찌개 코리안 버전?
4: 맞아요. 코리안 버전의 부대찌개.
3: 그러면은 이게 전에 들어갔던 각종 재료의 맛도 살아나고 기름 맛도 있고
4: 그렇더라고요.
3: 되게 맛있어요.
2: 그렇구나.
4: 진짜 한국식 부대찌개 네, 맞는 네, 것 같아요.
3: 명절 지나고 남은 음식 처리하는 방법.
4: 맞아요. 맞아요.
3: 그렇게 많이 먹었죠.
2: 전 처음 들었어요.
5: 저도 처음 들었어요.
4: 경상도에만 있는
2: 그런가? 그런가?
3: 시골 음식이네.
2: 근데 우리 네. 우리 추석에 잡채도 먹어요?
3: 잡채도
5: 잡채는 그냥 명절 때 다 그냥 네, 나오잖아요. 네.
2: 좋은 날 나오는 거. 네. 전 생일 때만 먹어서
5: 좋은 날
3: 금요일 아침도 좋은 아침이니까 먹어야겠네.
5: 뭐 근데 잡채는 예전엔 저는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.
3: 그럼요.
4: 네. 그리고 여기 호주에는 잡채가 진짜 많지 않아요? 한 식당만 가면 잡채를 팔던데요?
3: 그게 이제 한국 음식 중에 하나로.
5: 네 맞아요.
4: 맞아요.
3: 그러니까 소개하기도 편하고 먹기도 편하고 누구나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.
5: 그 재밌는 게 외국 사람들이 그 한국 식당 가서 부친 게 앞에서 하나 시켜 먹고 혼자 먹는 거.
4: 원래 그렇게 안 해요?
2: 얼마나 기름기가
5: 한 개 나눠가지고 이렇게 같이 우리 나눠 먹잖아요.
2: 그쵸, 부친 게는 나눠 먹는 음식이지.
5: 네, 근데 하나 시켜서 앞에서 진짜 칼질.
4: 아 그래요? 그러니까 아 저는 집에서 그냥 구워 먹을 때는 그냥 세 개씩 그냥 붙여서 먹어가지고. 그렇구나.
2: 세 개씩 붙인다는 게 세 개.
4: 아 미니전 말고. 미니전 말고 크게. 큰 걸로.
3: 전을 붙여서 이렇게.
4: 전부.
5: 전부 먹는다.
2: 아니 저희 남편은 사실 해물 파전을 좋아하거든요.
4: 맛있죠.
2: 근데 저는 김치전을 더 좋아하거든요.
3: 뭐 저는 둘 다 각자 매력이 있죠. 네,
5: 아내가 해주시는 건 다 좋습니다.
3: 해주세요?
5: 네 잘해줘요. 너무 맛있게 잘해주세요.
2: 전을 그 손이 많이 가는데.
4: 맞아.
2: 부추전도 맛있고.
3: 그럼요. 부추전, 배추전.
4: 배추전
2: 맞아.
4: 진짜
2: 배추전도 있더라.
3: 배추전 이게 줄기 부분은 조금 그렇긴 한데 잎 부분이 그 부분이 맛있죠. 바삭바삭하고.
4: 맛있어요, 맛있어요. 저는 그거 드셔보셨어요? 방아전?
3: 방아? 방아 입은 아는데
4: 방아를 부추랑 같이 넣어서 부추전처럼 부치는데 그게 방아잎을 넣어가지고 향이 방아향이에요.
2: 방아 이것도 비요.
3: 세다 그러면은
2: 난 향이. 방아가 뭔지 모르겠는데.
4: 그거 진짜 맛있어요. 근데 여기서 방아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한국 갈 때마다 먹고 와요.
2: 방아.
4: 방아 진짜 맛있어요.
2: 요즘 광장시장 가면은 전 파는 데들 많이 있거든요.
4: 많죠. 근데 너무 비싸요. 거기가.
3: 그러니까. 바가지. 바가지에 담아서 나온다면서요?
4: 그런가 봐요.
3: 특별하게.
2: 잘 넘어갔어. 네. 전 얘기하다가 오늘 우리 끝낼 것 같은데.
4: 먹는 거 얘기하다가.
3: 전 좋습니다.
2: 저도 전 좋아합니다.
4: 오늘은 이제 한가위 특집으로 저희 네 명의 DJ가 함께 하잖아요. 네. 이것도 처음으로 있는
3: 그러네요.
4: 일인데
3: 그렇죠.
4: 오늘 방송 이렇게 잘 한번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2: 네. 그리고 또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죠.
3: 뭐요?
2: 우리가 방송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.
4: 맞습니다.
3: 넘었어요?
2: 넘었지. 우와. 지난주가 1년이었죠.
3: 생일 축하합니다.
2: 와, 우리끼리 자축합시다. 네. 1년을 이렇게 떠들고다가 왔네.
3: 네. 시간 금방 가죠.
2: 그러니까요.
3: 벌써 1년.
2: 벌써 1년.
3: 또 좀 있으면 2년 되겠죠? 2년이 3년 되고.
4: 아 무섭다. 금방. 저 이제 곧 그 1년을 자축하는 방송을 또 특집으로 한번 내볼까 준비하고 있죠. 생각 중입니다.
2: 네. 좋습니다. 아니 저 스멜리 치즈 케이크 뭐야?
5: 네.
2: 유니폼. 멋있다. 네. 멋있다. 특별한 각색된 네. 유니폼. 네. 이쁘네요.
3: 네. 인사는 뭐 여기 정도까지 하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기를 이번에 또 트리비아 네. 준비하셨나요?
4: 네. 준비했습니다. 당연히 빠질 수 없죠.
3: 네, 알겠습니다.
4: 다음 코너에서는 트리비아 모닝 코너로 만나고 이번 저번 주에 악동 뮤지션 저희 콘서트가 있었잖아요.
3: 네, 네, 네.
4: 잘 갔다 오셨죠?
3: 네.
2: 대단했습니다. 대단했습니다.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것도 저는 사실 그 공연을 보면서 계속 느꼈던 건 코로나 때는 사실 우리 갇혀 있었잖아요.
4: 네.
2: 저런 공연이 다시 있을 수 있을까? 라는 의미를 계속 했었거든요. 근데 그때보다 더 커진 것 같아요.
4: 앞으로 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 한인 사람들이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
3: 지금도 줄 서 있잖아요. 여러 가지 공연들이.
4: 맞아요. 네. 맞아요. 그래서
2: 마마무도 온다 그러던데요?
3: 네네.
4: 그럼 이제 그날도
2: 빅뱅도 오고 BTS도 오고
3: 그다음에 또 특별하게 스탠딩 코미디 쇼 이상준 쇼 또 네. 준비가 되어 있고
2: 금은 언제 해요?
3: 12월 5일?
5: 5일이요
3: 네.
2: 시드니에서 하나요?
3: 네네
2: 그것도 꼭 봐서 봐야 되겠네요
4: 네. 네.
5: 욕먹으러 오세요
2: 볼 게 너무 많다
3: 3열까지는 욕먹는 자리
5: 네.
3: 자 노래 한 곡 듣고 다음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기쁨, 슬픔, 아름다운 마음 듣고 오겠습니다

0: FM 90.5 좋은 아침입니다는 치즈케이크 같은 인생 더 스멜리 치즈케이크. 오늘은 성준우 날 5월 제모 프리미엄 밀키트 에버그린 밀과 함께합니다. 예. 네, 광고 듣고 왔습니다.
1: 네.
0: 저희 네 이번 코너는 트리비아 모닝 코너죠. 네.
1: 어렵나요?
0: 오늘은 뭐 별로 어렵지 않아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. 저는 그 수준을 맞춰서 옵니다.
2: 누구의 수준인가에 따라서.
1: 그 지난주는 맞춘 수준이 그랬어요?
0: 아 저번에 달리님 다 맞추셨잖아요.
3: 네.
1: 아니 근데 이건 좀 어려운 퀴즈였는데 그 전주였나? 뭐 뭐가 되게 어려운 게 있었는데.
3: 저는 늘 어려워요. 네. 아니, 수능 보는 것 같아요.
0: 이게 달디님을 맞추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워지고 아니 뭐야?
2: 어려워지죠. 달디의 수준이 높으니까.
1: 제가요?
0: 근데 저희의 수준을 맞추면은 달디님이 다 아셔서 너무 심심해하시더라고요.
1: 오 그래요?
0: 모른 척 좀 해주세요.
1: 알겠습니다.
0: 네.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.
1: 네. 네.
0: 그러면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. 추석을 일컫는 말 중 하나인 한가위에서 가위의 뜻은 무엇일까요?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 시작해 보았어요.
2: Scissors.
1: 가위바위보.
0: 가위. 아까 신희주님은 아까 계속 시저라고.
1: 네.
2: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계시구나.
3: 제가요. 네. 그때 당시에도 시저란 말을 썼나요?
0: 그때 가위는
1: 진짜,
0: 가위 아니었어.
1: 이렇게 하자.
0: 진짜 진짜.
3: 근데 뭐죠?
0: 아까 달리님의 말씀 사실 하셨어요.
1: 아 그래요?
0: 한 가위에서 한은 크다라는 크다. 뜻을 가지고 있다고.
3: 그래서 이거예요?
1: 이게 좀
0: 큰 가위.
2: 큰 가위.
0: 근데 달리님이 가위의 뜻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.
1: 모르니까요.
2: 이건 복이 없어요?
0: 복이 없어요.
1: 이게 뭐 갑에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까요?
0: 아시는 것 같은데?
1: 몰라요. 아 정확해요?
0: 네 정확하신데?
2: 갑에가 뭔데요?
0: 갑에가 뭔데요?
1: 몰라요. 들어본 용어예요.
0: 아마 그 날짜를 생각하시면 알지 않을까. 그거랑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
2: 한가위면 보름달이니까
0: 네.
2: 보름날.
0: 그리고 영어로도 풀문이라고 하지 그쵸? 않나요?
1: 네.
0: 그러니까 그 비슷한 느낌으로
2: 한자겠네요 그러면.
0: 뭐 그런 우리말
1: 아니야 우리말이야. 가위
0: 순우리말 네, 순우리말 알고 있는데 정답은 저희가 4부에서 해석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고.
3: 네,
1: 이 쉬운 문제예요?
0: 아무도 모르시는 거죠?
2: 못 맞히고 있어 지금.
0: 아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네. 볼게요. 추석에 하는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도는 강강술래 있죠? 그거는 과거 어떤 군사작전으로 활용되었다고 하는데요. 이 군사작전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? 아니 이거 진짜 쉬워요.
3: 시아피디님이 추석이 하는 대표적인 민속놀이를 할 때 저도 모르게 비 정답을
0: 건강술래
1: 둥글게 둥글게
3: 짝.
0: 근데 저희 문제는 항상 그 처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.
1: 네.
0: 네 이어지잖아요. 근데 이거 분명히 썰 들어보셨을 걸요?
2: 네, 저도 들어보긴 했어요.
1: 네. 네.
2: 근데 사람이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
0: 맞아요.
3: 네. 네. 거기까지는 아는데 어떤 군사작전 이름이 기억이 안 나.
0: 그냥 하나 던져주세요.
2: 남한산성.
0: 남한산성 전쟁. 그냥 던져주세요.
1: 행주산성.
0: 행주산성.
3: 밥성?
0: 밥성! 좋습니다. 이렇게 기세로 몰고 가도록 합시다. 그리고 세 번째 문제 갈게요. 추석 아침에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를 차례라고 합니다. 이 단어의 글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무엇을 올리는 예법이라는 뜻일까요?
2: 티?
0: 저희가 한자도 사실 적어놨어요. 그래서 차례.
1: 네.
2: 맞네.
0: 완전 티. 큰 한때.
2: 티를 올리는.
0: 맞아요.
2: 예네.
0: 차.
1: 그 F는 어떻게 해요?
0: 네?
1: 아유 죄송합니다.
3: 전 지금 순서를 지켜야 된다.
0: 아, 그 차례.
1: 차례. 네.
0: 근데 아니. 저도 그건 줄 알았어요. 사실 한자를 보기 전에.
3: 한자를 볼 줄 아세요?
0: 저 중국어 전공이었어요.
1: 어머,
0: 나름 여기서 또 그렇다고 합니다.
3: 네.
0: 네. 시아 PD의 네. 전공은 무엇이었을까요?
3: 국어.
2: 아니 저까지는 그래도 한자를 배웠는데 두 분 배우셨어요?
1: 아 그럼요. 시험도 쳤는데.
3: 저도 하늘천까지 고무련 들어 다 하면서 손바닥 맞아가면서 배웠죠.
2: 아 그렇군. 우리 올드 제너레이션이네.
1: 저희 국어 시험에 앞에 다섯 문제는 한자였어요.
3: 아니,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신문에 한자였으니까.
0: 진짜요?
4: 네.
0: 그건 너무 오래된 얘기 같아요.
1: 아니에요. 다, 얼마 다 그랬어요. 네.
0: 진짜? 언제부터 병행해, 그게?
1: 한겨레 신문 나오면서부터.
0: 그 신문이 예전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나요? 네. 와우.
3: 그래서 옛날 성경도 보면
2: 중요한 건 한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글로 나와요. 네, 네.
0: 근데 중요한 말은 왜 한자예요? 중요한데?
1: 이 한자가 표의 문자거든요.
0: 네.
1: 그러니까 의미를 뜻을 뜻을 가진 문자인데 우리나라 말은 그러니까 같은 단어에 다른 뜻을 가지는 그 단어들이 많아서 그 표 그러니까 뜻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같이 한자를 썼던 것 같아요. 예전에.
0: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게 정확한 뜻을 전달하니까.
3: 그렇죠. 좋은. 배가 아프다 그랬는데 저 위에 또 있는 배가 아픈 건 아니잖아요.
0: 그럼 뭐
1: 고쳐야죠.
0: 그런 식이었군요.
3: 네.
0: 그러면 네 번째 문제 준비되셨나요?
1: 네.
0: 다음 중 추석 한가위에 즐기는 전통 민속놀이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. 저희가 보기를 가져왔는데요. 이제 고르실 수 있어요. 1번 갑의 배짜기 시합이라고 하고요. 두 번째 소싸움, 세 번째 거북놀이, 네 번째 가마싸움. 이 중에 아닌 것을
2: 난 1번은 아닌 것 같아.
0: 갑의 배짜기 시합을?
2: 왜냐면 배짜기 시합은 보통 겨울에 방에서 하지 않을까요? 할 일 없을 때?
3: 그래요?
0: 배를 짜니까?
3: 전 좀 가만히 거북놀이가 뭐죠? 그러고 있었어요.
1: 그러니까 거북놀이가 뭐예요?
0: 재민아이한테 한번 물어봐도
3: 돼요? 이렇게 하면 되나?
0: 거북놀이
2: 거북놀이 불놀이 같은데요?
0: 그래서 아닐까요?
2: 밤에 불 켜가지고 하는 그거 아닐까요?
0: 그건 지불놀이 아니에요?
1: 청월 대보름이 하는 거?
3: 네.
0: 가북놀이가 뭘까요? 저희가 네 번
2: 사실 소싸움, 가마싸움도 전 처음 들어봤어요.
3: 소싸움은 많이 봤어요.
2: 소들끼리 소싸움. 싸우는 거예요?
3: 네,
0: 소들끼리 소싸움은 추석에 하는 것 같은데? 제가 어디서
1: 힘자랑
0: 것 같은데?
3: 네, 맞아요.
2: 그럼 가마싸움은 뭐야?
0: 가마 태우고
3: 하는 거
2: 아니에요? 아, 그 가마. 네. 나는 솥단지 가마를 생각해요.
3: 지금 머리 가마 말씀하시는 줄 알고.
0: 그러면
3: 일단은 저는 거북놀이
0: 골라주세요. 거북놀이 뭔지 모르니까.
2: 달디는?
1: 저도 거북놀이 같은데 그냥 4번으로 가마싸움.
0: 그리고 수디제이님은
2: 저는 갑에.
0: 갑에.
2: 네, 그러면 치아피디는 소싸움으로 가야 되겠네.
0: 그렇게 할게요.
1: 우리 중에 한 명은 맞는 거네요.
0: 그렇습니다.
3: 100% 확률.
0: 그러네. 네. 다섯 개가 좋을 거예요.
1: 5번 정답 없음. 네.
0: 그럼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인들이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도심 속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여 명절을 보내는 새로운 휴가 트렌드를 일컫는 신조어는 무엇일까요?
2: 저요. 호캉스. 네.
0: 호캉스 맞을까요?
1: 호텔이면 호캉스.
2: 그런데 리틀이면 리조스야?
0: 추석에 하는 휴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
3: 저도 지금 호캉스는 그냥 하는데
0: 호캉스는
3: 추석
0: 그냥
3: 연휴에 고향에 안 내려가고 하는 거라고 해서 지금
0: 정답 아주 문제자의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하셨어요. 네,
3: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.
2: 추캉스야 그러면?
0: 추캉스.
1: 추캉스.
0: 요즘 뭐 들어보셨나요? 추캉스?
1: 아니요
2: 처음 들어봤어요.
3: 맞아요?
0: 추캉스 아닐 수도 있겠네요.
2: 그런 단어가 있단
1: 전혀,
2: 말이야. 신조어가 너무 빨리 생겨가지고
3: 이거 만들어진 신조어 아니죠?
0: 제가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.
1: 방금 만들어진 거?
0: 아니 제가 근데 문제를 내기 전에 검증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.
1: 아는 옆에 분들한테?
0: 아니 그냥 진짜 실제로 뉴스에서나 이럴 때 실제로 이 단어가 쓰이는지에 대해서 제가 검증을 하는데 실제 뉴스나 그 블로그 글에 이렇게 많이 쓰이더라고요.
1: 뉴스까지.
0: 네.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. 그 뉴스 그 인터넷 뉴스.
1: 네네.
0: 거기에 많이 쓰이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?
3: 못 들어봤어요.
1: 그러니까 호캉스까지 들어본 것 같아요.
0: 호캉스는 그쵸 들어봤는데.
3: 명절 호캉스?
0: 명캉스.
1: 휴캉스.
0: 명휴캉스.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다섯 개 문제로 저희가 추석을 이렇게 기념해 보았는데요.
1: 쉬운 게 아닌데요. 우리 명절이 이렇게 어려웠나요?
2: 그러니까.
3: 지금 난해해지고 있어요.
0: 아, 더 어려운 거 가져오려고 했는데 큰일 났어요.
1: 차라리 더 어려운 걸 가져와 보세요.
3: 그러면 인정이라도 할 텐데.
0: 약간 애매해가지고. 그렇죠.
1: 이거 정답 뭔지 알려주실 거예요?
0: 저희 정답은 저희 마지막 코너 4부에서 저희가 트리비아 모닝 정답 코너로 저희가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네. 저희가 동시에 인스타나 그리고 그 유튜브 릴스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올라가니까 참여해주시고 싶은 청취자분들은 같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1: 네.
0: 네. 그리고 지금 여기서 추석하면 빠질 수 없는 노래 하나 듣고 와야죠.
1: 네.
0: 김부자님의 달타령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.

0: Alive 90.5.
1: Thanks for listening to Alive 90.5. If you enjoy the service Alive provides to the community, then why not become a member of the station today? Head across to our website, alive905.com.au, scroll down the page and click on the general volunteering link to download a membership application. Become a voice of the community with Alive 90.5.
2: 您为避免灾害做好准备了吗? Australia Post 与 Australian Red Cross 携手合作，帮助各家庭为突发状况做好准备。今天采取几个简单步骤，明天就能避免不幸。详情请访问 redcross.org.au/prepare.
0: Alive 90.5.
3: 이분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스푼쯤은 챙기면 좋은 이야기. DJ 달디의 건강 한 스푼으로 함께합니다. 네, 추석하면 가족, 고향, 보름달도 생각이 나지만 솔직히 뭐 계속 얘기했지만 음식이 빠질 수는 없겠죠?
4: 네. 그럼요.
3: 뭐 송편, 전, 갈비, 잡채, 나물, 과일 등등등등 명절이라 밥 먹고 전 먹고 송편 먹고 과일 먹고 조금 있다가 또 전 집어 먹고 무한 반복하죠? 했죠. 여기서는 못하지만.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은 꼭 이런 말 한마디씩 하죠. 이상하다. 오늘 별로 먹은 것도 없네. 이렇게 배가 부르지. 그래서 오늘 건강 한 스푼에서는 추석 음식 어떻게 하면 맛있게 즐기면서 몸에는 조금 덜 부담스럽게 먹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
5: 덜 부담스럽게 하셔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거 빼셨네요.
3: 뭐요?
5: 술.
3: 이건 디폴트로서 뺐습니다. 하루 종일 그냥 뭐 아침부터 놀아보자, 저녁까지 놀아보자, 네. 밤새도록 놀아보자. 네. 자,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.
5: 이거 무서워요.
3: 추석 음식 중에서 딱 하나만 평생을 먹을 수 있다면? 개인적으로
4: 다른 건 다 못 먹는데 그것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?
3: 그냥 뭐 가정을 하고 추석 음식 중에서 딱 하나만 평생을 이것만 먹어야 돼.
4: 저는 생각나는 거 딱 하나 있어요. 탕국.
3: 탕국.
4: 그 맑은 두부 넣고 무 넣고 그 조갯살이랑 이런 거.
3: 조갯살 우리는 상어 톤배기 상어? 톤배기가 들어가는.
5: 저는 토란.
3: 토란.
4: 완전 다 다르네요. 저희는 그 완전 맑게 해서 해산물이랑 두부만 넣어서 맑게 끓이는 탕국이 있었어요.
3: 맞아요. 대구에서도 그걸 많이 먹었습니다.
4: 아 그래요? 경상도 음식인가 봐요.
3: 네.
6: 난 추석에 국을 먹은 기억이 없네.
3: 아 건조하게 드셨구나. 네.
6: 저는요.
3: 네.
6: 갈비.
4: 맞다.
3: 갈비.
4: 까먹었어요. LA 갈비로 할게요.
3: 옛날에는 LA 갈비 없었어요.
4: 아, 왜냐면 추석 때 맨날 추석에 하는 게 아니고 한 2년마다 한 번씩 LA 갈비를 먹어가지고 제가 그걸 추석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 전통 음식은 아니죠?
6: LA에서 왔대잖아요.
4: 그쵸? LA로 왔으니까.
3: 그 LA가 아닌 거 아니에요?
6: 아니야. LA 이렇게 써 있던데.
3: 아니 그러니까 그 뭐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들은 거.
5: 네.
3: LA가 그 지명 LA가 아니고 자르는 방식에 따라서 LA라고 알고 있는데.
4: 진짜?
5: 뭐 일단 저는 지금 비가 LA에서 콘서트 하나 생각하고 있었어요.
4: 지금 여기 진짜 심각하게 필요해요.
5: LA 갈비.
3: 저희 수준이 이렇습니다. 죄송합니다.
4: 너무 수준 높은 거 아니에요?
5: 그러니까 이게 하이게 그러니까.
4: 아 진짜 너무 하이게.
3: 우리 준디제이님은 어떤 음식?
5: 솔직히 갈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내심 이거를 평생 한 가지만 하면 전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.
4: 무슨 전? 전도 하나가 아니잖아.
5: 그 저기 뭐죠 이렇게 여러 개.
4: 생선전?
5: 아니요 아니요 이거 도톰한 거 뭐죠?
4: 동그랑땡?
5: 동그랑땡 비슷한 거 큰 거.
4: 여기 뭐 무슨 스피드게임이야?
5: 빈대떡? 빈대떡? 정답 빈대떡.
6: 빈대떡 전으로 들어가나?
4: 근데 피디수님 동그란 거 있잖아요. 하면서 크기가 손바닥만한데 빈대떡은 얼굴만 하지 않아요?
5: 아니 빈대떡
4: 작게 볼 수 있어요. 숫자가 좀.
6: 뭐지 이건?
3: 작게 볼 수 있으니까. 네.
5: 아니 갑자기 생각난 게 빈대떡에 사실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잖아요.
3: 그럼요.
6: 그렇죠.
3: 돼지고기 갈아 넣지.
5: 맞아요.
3: 그다음에 뭐 넣지? 그
5: 녹두.
3: 녹두 들어가고 네. 김치 싼 거 넣고. 네.
5: 그래서 이것저것 다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 게 그냥 그 안에 다 들어가서 굳이 하나 하면 빈대떡이 낫지 않을까?
4: 영양소를 챙기겠다.
5: 영양소 플러스 기타 등등.
6: 네. 옛날에 빈대떡 신사라는 노래가 있지 그럼요.
5: 않았었어요?
3: 그럼요. 돈 없으면 집에 갔어.
6: 빈대떡이나 굳어 먹지.
3: 재료가 많이 들어갔는데 있었나 몰라요.
4: 빈대떡 비싸요.
3: 비싸요.
5: 비싸요.
6: 지금은 비싸죠.
3: 저는 잡채.
5: 아.
3: 뭐 밥 대신 먹을 수도 있고.
5: 네.
3: 안주로 먹어도 되고 간식으로 먹어도 되고
4: 달리는 안주를 고르신 거 아니에요?
5: 아니 여기 모든 보기가 다 안주야.
3: 아무도 안주니까. 네.
5: 그렇게 안주에 계세요.
4: 그렇게 안주에 계세요.
3: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. 명절에 자꾸 먹잖아요.
5: 네.
3: 어떻게 먹는 게 나는 맛있었다. 그러니까 식탁에 앉아서 차려진 대로 먹는 거 아니면 오다가다 보이는 대로 하나씩 집어 먹는 거.
4: 저 먼저 할게요. 이거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전 부치면서 먹는 거. 전 부치면서 따끈따끈할 때 그렇죠. 제가
6: 제일 맛있어요.
4: 그때 빼고는 식으면 안 먹어요.
3: 일단 구우면은 식혀야 되잖아요.
4: 맞아요. 맞아요.
3: 그 또 한국은 날씨가 또 더운 때니까
4: 맞아요.
3: 상한다고 이렇게 잘 식혀야 되니까.
4: 근데 여기서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꼭 누가 거들어줘야 돼요. 먹지 마라. 다 먹겠다. 그만 먹어라. 하면 이제 몰래 먹는 재미. 그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.
3: 그래도 구우면서 먹었나 봐요.
4: 그쵸. 구우면서 먹었.
3: 굽지도 않고 뺏어 먹지. 먹는 사람도 있는데.
4: 제 동생 종종
3: 또 우리 수디제님은?
6: 저는 잡채. 잡채를 그렇게
4: 어떻게?
6: 커다란 데다가 너무 담아놨잖아요. 섞기 전에 그러면. 손가락으로 가서 탁 집어가지고 이렇게 맞아. 막 보면 엄마한테 그, 맨날 혼나는 거야.
3: 뒤통수 한 대
6: 그 바로 그거야.
4: 그러니까 다들 혼나는 맛에 드신 것 같은데.
5: 갑자기 슬퍼지네.
4: 신혜주님은?
5: 아니 저희는 뭐예요? 그렇게 명절 음식을 해본 적은 없고 네, 어렸을 때 이제 큰 집 그러니까 할머니 댁을 친할머니 댁을 가면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삼형제세요. 그럼 이제 주방에서 부르세요. 자, 큰 집 들어와라. 큰 집 들어가서 밥 먹고 나오고.
3: 아, 순서대로? 네,
5: 순서대로.
6: 아, 왜 그렇게 먹었어요?
5: 네, 저희는 그렇게 먹었어요.
6: 우리는 다 같이 먹었는데 그치. 가장 큰 상에서는 어르신들이랑 아들들. 저쪽에서는 딸들과 며느리들.
4: 완전 진짜 그
3: 예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.
4: 옛날 드라마 보는 거
6: 너무 싫었어.
3: 그 집에 막 있는 상 없는 상 다 펴가지고
5: 그거를 저는 결혼하고 이제 처가댁에서 경험을 했어요. 여기서. 그래서 저희 애들 어렸을 때만 해도 송편 장모님이 같이 이렇게 애들하고 빚어서
3: 호주에서?
5: 네. 그럼요. 네.
3: 좋았겠다.
5: 그때 참 와, 이런 게 명절이구나 라고 하는데 끝나고 치우는 게
4: 그쵸. 달디님은요?
3: 저도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
4: 하나씩?
3: 한 잔 먹고 지나가다 하나 먹고
5: 그리고 밥 먹을 때는 왠지 배불러요.
3: 그렇죠. 배가 왠지 모르게 먹은 게 없는데
4: 먹은 건 없는데
3: 배가 불러. 하루 종일 배가 불러요.
6: 근데 나 여기서 궁금한 거 그 집은 명절 때 무슨 술을 먹었어요?
3: 술은 글쎄 뭘 먹었나? 예전에는 뭐 소주, 막걸리 이런 거 막걸리. 집에서는 그런 거 먹었던 것 같고 이제 차례를 지내고 나면은 그 뭐야
4: 증류주?
3: 증류주인데 뭐 있어요.
6: 이제 차례 지내는 거
3: 법주 같은 거 그거를 먹었던
6: 되게
3: 것 같고.
6: 큰 병에다 녹아주고 그걸
3: 선물도 많이 했었는데 선물이란 게 이제 명절이라고 집집마다 인사를 하러 가잖아요. 큰 집도 가고 작은 집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술을 다들 자기 거 자기가 사면 되는데
5: 하나만 해도 도는 거 아니야 그냥.
3: 그렇습니다. 자 추석의 대표 상징인 음식 송편 여기선 잘 안 먹는 것 같은데 자 깜짝 퀴즈 과연 송편을 내가 몇 개를 먹어야 먹었다고 생각을 하나 한 개? 세 개? 다섯 개?
4: 배부르게 말씀하시는 건가요?
3: 어쨌든 내가 먹었다
5: 기분상
3: 보통 이게 하나를 먹으면은 먹었다고 잘 안 하지 않나? 이게
4: 그쵸.
3: 맛만 봤다?
4: 근데 저는 떡 자체는 뭔가 먹었다고 생각이 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.
3: 10개를 먹어도?
4: 10개를 먹어도. 떡은 떡이야? 간식인 느낌이
5: 커서. 그쵸.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.
4: 옛날에는.
5: 요새는 배불러.
6: 저는 한 3개만 먹어도 배불러 것 같아요.
3: 그럼 이제 송편 좀 먹은 것 같다?
5: 뭐 앞에 주시는 만큼.
3: 남기진 않아요?
5: 저는 안 남겨요. 그냥 있으면 다 먹으니까.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. 그러니까 뭘 먹고 싶어서 막 사람들이 먹잖아요. 저는 특별히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옆에 있으면 같이 있으면 잘 먹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 처형이 이런 음식을 잘 해주시는데 제부 뭐 좋아해? 저는 뭐 이것도 먹고 다 먹습니다. 그러다가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야 그냥 먹는데 이만큼 먹으면은 좋아했으면 어떻게 먹냐?
4: 맞아.
3: 입이 짧아서 그거밖에 안 드신 거죠?
5: 네.
3: 자 그리고 잡채. 제가 좋아하는 잡채. 잡채는 채소 반찬일까요? 아니면 면 요리일까?
5: 야, 이거. 아.
4: 저는 확실해요. 이거는 반찬이 안 돼요. 제가 반찬이 안 되는 한국 반찬이 몇 개가 있는데 잡채가 그 중에 하나고
3: 또
4: 감자채가 감자채 하나. 감자채 볶음 있죠. 그게 밥이랑 왜 어울리는지 모르겠거든요. 다 텁텁하잖아요. 뭔가 부드러운 게 넘어가야 되는데
3: 그거 살짝 태우면 맛있는데.
4: 그러니까 그걸대로는 먹는데 밥이랑은 안 어울린다고 반찬이라고 생각하진 않은 거죠. 전도 마찬가지고.
3: 얘기하는 게 다 안 주네요.
5: 그러니까
4: 그래서 저도 술을
5: 저는 다 반찬.
3: 반찬. 잡채도 반찬.
4: 잡채도 밥이랑 반찬. 같이 드세요?
5: 아니 근데 재밌는 거는 저 맨날 혼나는 건데 다 밥을 이렇게 먹잖아요. 그럼 저는 밥이 한 반 이상 남아 있어요. 그러니까 반찬 위주로 먹고 밥은 곁들여주는
3: 건강한 식단이다.
4: 잡채밥도 있는데.
3: 있죠 있죠. 또 중국집 가면.
4: 맞아요 맞아요.
3: 그래서 저는 작은 그릇에 나오면 반찬. 큰 그릇에 나오면 메인 요리. 뭐
5: 야, 이건 짜면은 밀어서 찌개로 먹고 신 거면 땡겨서 밀어 먹고.
4: 맞아 맞아.
6: 아. 저는 면 요리 같아요.
3: 면 요리.
6: 잡채는 그쵸. 좀 크게 나오잖아요.
4: 맞아요.
6: 나는 잡채가 포테이토 누들이라는 걸 호주 와서 알았어요.
4: 그럼 그전에는 그 당면. 뭘로 아신 거예요? 밀가루?
6: 당면.
3: 당면이 그거예요.
4: 당면이 그거 아니에요?
3: 맞아.
6: 당면 포테이토가 어디 들어가 있어?
3: 이게
5: 당나라면.
3: 당나라면이에요. 당나라면.
4: 근데 진짜 당나라면이에요.
6: 근데 걔네 왜 포테이토 넣냐고 나는 포테이토 생각도 못 했었어.
4: 맞아요. 저도 글라스 누들이라고만 알았지. 포테이토 누들이라고
3: 하는 거.
6: 글라스 누들이라고 하나?
3: 여기 그러니까 투명하니까.
4: 맞아요.
5: 이빨 깨질 수 있어.
3: 자, 추석 때 먹던 명절 음식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. 저희가 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네. 이야기와 추억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는 잔잔한 노래인가요, 이게?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선우정아의 고양이 듣고 오겠습니다.

0: 네, 다시 돌아왔습니다. 추석 음식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. 명절 음식에 대해 중요한 것이 사실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.
1: 누구랑 먹느냐가 아니고.
0: 그것도 마찬가지.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추석 식사 5원칙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
2: 5원칙.
0: 그냥 나름대로 적어봤어요.
2: 네.
0: 첫 번째 원칙. 이건 첫 번째 레슨. 굶고 가지 않기. 이게 막 명절이라고 음식 잘 먹겠다고 굶고 가면은 이게 양 조절 안 되고 너무 많이 먹잖아요. 오히려 탈날 수가 있을 것 같아서.
2: 그럼요.
0: 그래서 적당히 먹을 때 먹고 네. 굶고 가지 않기.
1: 근데
2: 굶고 가지 않기?
1: 근데 옛날에 엄마들은 애들이 먹는 걸 보면 너무 좋아했잖아요. 맛있게 먹어주면.
2: 더 주세요.
3: 아니 이게 너무 배가 고프면은 많이 못 먹어요. 조금 먹고 가야지 많이 먹을 수 있어요.
0: 그러니까 굶고 가지 않게 그럼 그런 의미로 네. 조금 먹고 가게.
2: 허겁지겁은 안 먹는데 네. 많이 먹기 위해서
3: 차곡차곡 먹을 수 있어요.
0: 자, 두 번째. 처음부터 먹을 만큼만 접시에 담아서 먹기.
2: 그럼 리필해도 돼요?
0: 리필 가능하죠. 근데 이게 뭐 반대로 뭐냐면은 오다가다 하나씩 집어 먹으면은 내가 얼마나 먹은지 모르고 이 양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. 끝이 없는 거지. 무한 반복하니까.
2: 근데 달리님 그거 예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? 조금씩 자주 먹는 게 더 건강하다고.
3: 이게 거기서 적용이 돼.
0: 자, 이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. 접시에 올린 음식은 보이지만
2: 네.
0: 지나가면서 먹은 음식은 기억에서 사라진다. 다만 뱃속에 남아있을 뿐이다.
3: 안 먹었는데 배부르네.
0: 먹은 기억이 없는데 배가 불러요. 자, 그 다음 세 번째는
3: 네.
0: 좋아하는 음식부터 선택하기. 이거 사고의 차이인데 좋아하는 것부터 먹어야지 계속 좋은 걸 먹을 수가 있어요.
2: 맞아. 그래서 저는 LA 갈비부터 항상 먹었어요.
0: 이랬으면 좋겠어요. 이거 뭐 딴 거 먹고 또 먹고 싶은 거 먹으려면 배불러서 못 먹을 수 있으니까. 네.
1: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. 가족끼리 다 같이 모였는데 다 좋아하는 게 같아.
2: 그럼 그것만 빨리 동나고
1: 전쟁이 나는 거지.
2: 전쟁이에요.
1: 젓가락 전쟁이 나는 거죠.
0: 하나씩 이제 제거를 하면서 가는 거죠.
2: 제거.
1: 아, 접시 제거하면서.
0: 접시 제거.
1: 빨리 되네.
0: 그럼요.
3: 배식 하셔야겠네.
2: 배식.
0: 접시 하나씩 들고 와서. 근데 네. 좋아하는 게 다 공통적이면 그걸 좀 많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?
3: 그쵸?
0: 어차피 집에서 만든다면
2: 그쵸?
0: 산다면 그걸 많이 사면 되고 음식 요즘 팔죠 많이.

0: 예전에는 한국에서 막 반찬 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랬는데 요즘 시등이 다 있는데 뭐.
1: 그래서 한국 오시는 손님 있으면 꼭 물어보시잖아요. 뭐 사갈까? 돈 만들고 와.
2: 다 있어요.
3: 하긴 다 있어요. 근데 그런 건 있어요. 똑같이 뭐 사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요즘에 든 생각이 집에서 집밥 먹고 싶다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. 그래서 추석에도 네. 그냥 엄마가 고생해서 만든 그 전을 먹고 싶은 거예요.
0: 맞아요.
3: 그게 맛이 똑같지만 또 다르더라고요.
0: 맞아요.
1: 그렇지, 그렇지.
0: 맞아요.
1: 예, 엄마의 어떤 피땀? 눈물까지 들어가나?
2: 아, 갑자기 슬퍼지는 게 그게 그리워서 어머니한테 그 전에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
1: 기억을 못 하셨다면서?
2: 전혀 그 맛이 안 났어.
1: 그러니까 자주 가세요.
3: 자주 가고
0: 10년 만에 가면 그런 거야.
2: 아니 그리고 또 하나가 저도 집밥을 너무 좋아해서 밖에서 외식을 잘 안 해요.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아내가 아니, 해놓은 거 남은
1: 외식
2: 거.
1: 와이프들이
0: 제일 싫어하는 건데.
2: 그러니까 그게 제가 밤늦게 들어가서 주점 해가지고 뭘 먹어요. 그러면 이제 아내가 와서 처음엔 해주다가 나중에는 이 시간까지 이렇게 들어올 거면 그냥 밖에서 먹고 들어와.
0: 그렇지.
1: 귀찮지.
0: 네. 해주는 것도 귀찮고 근데 와서 부스럭거리는 것도 귀찮은 거지.
1: 네. 아니에요.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단 눈에 띄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. 눈에 띄면 안 돼요.
0: 와이프 눈에 띄면 안 돼요.
1: 눈에 띄면 안 돼요. 그렇다고 또 없었어도 안 돼요.
3: 안 보이는 사이에 걸려있어야 되나요?
1: 없었어도 안 되지만 눈에 띄면 안 돼요.
2: 왠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까치발로 들어갈 것 같은데.
3: 아직 방송 전이니까. 네.
2: 알겠습니다.
1: 네 번째. 이건 뭐 늘 필요하지만 특히나 오늘같이 명절에 많이 먹을 때는 천천히 먹기.
2: 네.
0: 근데 이게 가능해요? 맛있는 걸 먹는데?
1: 아니죠. 이제 가족끼리 명절이니까
2: 즐겁게
1: 얘기도 네. 좀 하고 네.
0: 밥 먹으면서 뭔 얘기를 하냐고 그러시면
1: 뭐 결혼 언제 할래? 뭐
0: 스트레스 얘기, 쌓이지
1: 얼마나 많아.
0: 스트레스 쌓이는 얘기
1: 뭐 아직도 그 모양이냐
3: 그렇지 뭐 천천히 먹게 천천히 먹게 될 것 같아.
1: 먹고
0: 밥맛이 떨어지는 거지.
3: 밥맛이 떨어져.
2: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천천히 먹는다.
1: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
3: 도란도란 맞아요.
0: 넌 언제쯤 인간으로 살래?
1: 그래서 여기에 팩트는 뭐냐면 식사 자체를 즐기기. 네, 웃자고 해본 소리고요. 자 그렇게 먹었으면 마지막 다섯 번째는 먹고 움직이기. 이제 평소 다들 바쁘니까 시간 함께 못했으니까 네. 이제 배도 부르니까 다들 가족끼리 손잡고
2: 관광 순례도
1: 하고 밖에 가서 동네 한 바퀴 돌아보시면서 이제 시드니는 봄이잖아요.
3: 네.
1: 또 한 며칠 또 춥긴 했지만은 봄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나.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
0: 아니 근데 다들 배부르면 등 깔고 누워서 그럼요. 핸드폰 보지 않아요?
1: 다 뺏어야죠.
3: 다 뺏어.
0: 뺏어. 무서워.
1: 뺏고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돌고 와서 각자 방으로.
3: 아니 진짜 추석은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일할 때도 먹고 뭐 점심이라고 또 먹고 저녁이라 그렇죠. 먹고.
1: 사실 전날부터 먹어요. 구우면서.
3: 맞아요. 그래서 계속 이제 술이랑 같이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.
1: 얼마나 신나게요.
3: 달리는 너무 신나 보이시는데요.
0: 근데 저희가 옛날에 큰 집이었었거든요. 근데 저희 엄마가 맏며느리라서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큰 집이면 아시죠? 추석날 손님이 한꺼번에 우르르 오는 게 아니라 하나 왔다 가면 또 하나 밥상을 수도 없이 차려야 맞아요. 되는 거야.
1: 저희 집도 이제 예전에 아버지 윗대 어르신분들 계실 때는 차례 지내고 가서 다 인사를 드리고 집에 오면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 밑으로 오시는 거 이제 밤까지 계속 그렇지. 그렇게 그럼 하루 종일 먹고
0: 또 하나 있잖아 밤에는 집애들 안 가고 고스톱을 치셨잖아요.
3: 맞아 그러시는 거
0: 밤새도록
3: 윷놀이랑 고스톱 다 했던 거 같은데.
2: 야
0: 왜요?
2: 아 저는 그런 추억이 진짜 1도 없어요.
1: 아
3: 잠깐만 네. 눈물 타임?
2: 아니 왜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거를
1: BGM?
2: 말씀하셨던 거는 전부 다 드라마에서 봤던 거고
0: 어머나
2: 주변에서 봤었고 저희는 진짜 친척끼리 모여서 고스톱 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왜냐면 저희가 차례를 지내거나 이런 게 없이
3: 그럴 수도 있겠다.
1: 그걸 안 해도 명절이니까 모이지는 않나요?
2: 그러니까 이제 모이는 게 딱 그 점심 오후 때 한번 잠깐 모여서 안녕하세요.
3: 저는 그거밖에 생각 어렸을 때 그 어른분들이 이제 고스톱을 치시잖아요.

0: 그러면 꼭 마지막은 이렇게 큰 소리가
1: 그치 뒤집으면서 끝나는
0: 그렇게 한 끝나는 거구나 아.
1: 아니 고스톱은 뭐 거울 보고 혼자 쳐도 돈이 없어진다는데
2: 아니, 야 명언
3: 아니 근데 저희는 미나토를 많이 늘 치셨거든요
1: 미나토
3: 네, 미나토들을 많이 치셨는데
1: 추억의 미나토
3: 저희 엄마의 둘째 언니가 얼마나 맞이 쳤으면 다 알고 있어 누가 뭘 들고 있는지 다음에 뭐 나가고 있는지 완전 귀신이야 귀신 네.
1: 아 귀신은 아니고 확률이에요 네. 사람들 심리가 비슷하기 때문에
2: 저는 좀 얼마나 많이 치셨으면 손에 지문이 없다 이런 얘기할 줄 알았는데
3: 아니야 아니야 그게 페이스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뭐
2: 아니죠, 설마 눈동자에 왜냐, 비치나요?
1: 왜냐면 고스톱도 그렇고 미나토도 그렇고 뭐가 좋은지는 다 네. 똑같이 알잖아요 규칙이니까 그걸 들고 있을 만한 사람이 이제 그걸 그부터 치는 걸 아는 거. 근데 한 두 턴 들었는데 이 사람 안 치고 있었어. 네. 없는 거지. 아~ 그럼 그 다음 좋은 게 나왔으면 아, 이 사람 저걸 하겠구나. 뭐 이런 식의.
3: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 참을 수 없는 웃음? 내가 이 판 확 엎어버릴 거야.
0: 항상 어떤 문화, 어떤 게임이든 이제 좋게 좋게 즐겁게 그렇죠. 이번에도 하시길 아니, 바라면서.
3: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건 뭐냐면 이분들이 항상 허리 아파를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인데 고소판에 앉으시면 4시간, 5시간도 맞아요. 그대로 앉아 계세요.
1: 맞아요. 돈 걸리면은
0: 도파민. 도파민 아니에요 그거
1: 도파민도 있고 금융치료가
2: 이게 금융치료 야 이게 진정한 금융치료다 그러면서
3: 금융치료
1: 네. 이렇으면은 본전을 찾아야 되고 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.
0: 다 어디
1: 왜냐면 내가 땄을 때가 본전이 되기 때문에.
2: TV 드라마 보는 것 같아 지금.
1: 모든 사람이 다 잃어요. 결국은.
3: 그렇군요. 도박은 하면 안 되는 거야.
2: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잃는데 그 돈은 어디 간 거예요?
3: 그게 궁금한 거지.
1: 그래서 싸움 나는 거예요.
0: 어디 갔어? 아 그래서 그게 맨날 그래서 마지막에 다 엎으셨구나.
3: 그 돈이 다 어디 갔냐고.
1: 그러니까. 그렇답니다. 자 우리 음식 밸런스 게임 짧게 하고 갈까요?
2: 네.
1: 자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 문제. 송편 10개 먹기 대 전 10개 먹기. 송편 또는 전으로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
3: 전. 송편.
1: 오, 한 분 송편. 네. 두 분 전. 전. 네. 여기서 세대가 갈리죠. 네. 자 다음 문제. 송편 속으로 그러면은 깨 아니면은 콩. 하나 둘 셋
3: 깨
1: 오 깨 맞네요 깨 맞아요 자 전을 먹다가 딱 하나만 남긴다면은 동그랑 땡 동태전 하나 둘 셋
3: 동그랑 땡
1: 못 들었어 동그랑 다 동자라서 동태전 손들어 보세요
3: 저기 동태전
1: 아 동태전,
0: 네. 동태전.
1: 싫어하시고
0: 네 싫어하는 거
1: 왜 동그랑 땡 왜 남기지 그 맛있는 걸
2: 에? 아, 둘 중에 하나밖에
0: 없어요. 아껴 드시는 거 아니에요?
1: 아, 아껴 드는 건가?
2: 네, 저는 없어요. 사실 안 남깁니다.
1: 그러니까. 자, 그러면은 오 이거 시아피디님 갈비 없는 주석.
0: 슬프다.
1: 잡채 없는 주석.
0: 둘 중에 뭐가 나은지 고르는 거예요?
1: 그러니까 둘 중에 그렇지. 뭐가 나은지. 자, 갈비 없는 주석이냐? 잡채 없는 주석이냐? 갈비 또는 잡채. 하나, 둘, 셋.
3: 잡채. 갈비.
1: 잡채 좋아하시고 갈비를 좋아하시고
0: 네. 아 그거는 이제 없어서 못 먹는 거기 때문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죠
1: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추석 음식을 평생 내가 만들기
3: 미쳤어요?
1: 아니면 평생 설거지 내가 하기 아. 음식 대 설거지로 하겠습니다
0: 둘 다 싫은데 3초 만에 골라야 돼요?
1: 자, 하나 둘 셋
2: 만들기
0: 만들기
1: 음식 설거지
0: 아 근데 설거지 워싱 디시 그 설거지가 워싱기가 해도 되는 거예요? 아,
2: 그래도 저는 늘 음식을 제가 하고 설거지는 남이 하는 게 좋아요.
3: 저는 우리 집에서 설거지 네. 담당이라서.
1: 아 네. 그러게 저도 집에 설거지 담당이어서 네. 우리 같이 다니면 되겠네요.
2: 아 근데 지금은 제가 둘 다 하는데.
0: 근데 정답. 이상해 음식은 잘 만들면 누가 만들었어?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잖아요. 근데 설거지는 누가 설거지했어? 이렇게 칭찬 안 해주잖아요.
2: 아니요. 못하면 혼나요.
3: 그렇지. 맞아.
0: 깨트리면 혼나.
3: 맞아.
1: 저는 자기 만족 이렇게 네. 깔끔하게 돼 있으면 보기 좋더라고요.
2: 아, 저희 처형내에서 늘 명절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하세요. 가서 많이 먹으면은 또 잘 먹었으니까. 처형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. 처음에 했거든요.
1: 네.
2: 제부 그냥 내가 할게.
1: 두 번 해야 되잖아.
0: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. 네,
2: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. 처형 저는 커머셜 스타일.
3: 아니 근데 저는 제 나름의 룰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전 남이 집에 가선 설거지를 안 해요. 근데 우리 집에선 아무도 설거지 하면 안 돼. 나만 해야 돼.
0: 저도 그 이해는 가요.
1: 이제 이 집에서 모이면 되겠네요.
0: 다들 수디제이님 집으로.
2: 네. 아싸.
1: 추석날 턱집으로 턱집.
3: 예, 턱집.
1: 추석날 특집으로 추석 명절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. 호주에 사는 우리의 추석 음식은 어떠한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. 호주에서는 추석 풍경을 쉽게 찾지 못해서 마음만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처럼 편안한 추석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.
4: Alive 90.5.
2: 네, 얼라이브 90.5 좋은 아침입니다. 신희준의 달리는 수다방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. 네, 우리 수디님 아까 전에 야 우리 칼같이 잘하고 있어 그랬는데 제가
1: 오늘
2: 아니에요. 오늘은 가위같이 잘해야 네. 돼요. 어?
1: 가위도 한 가위같이. 네.
0: 큰 가위.
2: 네, 네, 그 한 가위 오늘 추석입니다. 근데 여기 시드니에 살다 보면은 사실 추석인데 추석 같지 않고 네, 오늘 다 출근하잖아요.
1: 일하러 가야죠.
2: 네, 학교 가고. 또 한국에 있을 때는 아침부터 우리 아까 전에 저 건강한 스푼처럼 뭐 음식, 그쵸. 뭐 친척들, 뭐 TV에는 명절 특집, 뭐 뉴스에는 고속도로가 어디가 막히고 이런 네, 거 나오는데 네. 네, 호주에서 오늘 우리 다 출근하고 있습니다.
3: 저는 친구들 방에 다 그런 게 나와요. 다 여자들이잖아요.
2: 네네.
3: 시댁 갔다 와서
2: 멋있어. 아 그거 없으셔서 좋겠네요. 네, 그래서 오늘 달리는 수다방은 네. 내 기억 속의 추석은 이랬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, 라고 해서 한번 준비해봤는데 네. 어릴 때 추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
3: 저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막 인사하고 이러는 게 되게 흥분스러웠었어요.
2: 그럼 제가 진정제를 놔드려야 되나?
3: 그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좋았어.
1: 좋았어요. 많이들 사람들 모이는 게.
2: 저는 용돈.
1: 용돈.
3: 용돈.
2: 그래도 어르신들 뵈면은 친지분들 뵈면 어렸을 때 용돈 많이 받았으니까.
3: 용돈.
2: 네.
1: 이제 갚아야죠.
2: 아니 이젠 뵐 일이 없어요.
3: 그러니까 그게 참 슬픈 거야.
1: 아니면 네. 뭐 밑으로 또.
3: 그렇지. 내리사랑이죠.
2: 이거는 흘려보내는 거니까.
3: 그렇죠. 그분들도 받을 걸 기대하고 주진 않으셨을 거예요.
2: 아, 그럼요. 흘려보내면 또 저희도 또 흘려보내고 네, 점점 밑으로.
1: 네. 저는 아까 도로 막힌다는 얘기. 네. 저는 대구에 대구. 있었고 그냥 일가 친척들이 대부분 다 뭐 근처에 계셔서 그냥 있었는데 이제 친구가 서울 사는 친구가 아버지 차를 타고 같이 대구를 올 때 그때만 해도 한 80년대 중반쯤이니까 네. 경부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었고 넓지도 않았고 거의 뭐 12시간 기본.
3: 아, 맞아. 대구까지.
1: 그 얘기 들으면서 네. 사실은 약간은 부럽기도 했어요. 저렇게까지 이렇게 여행을 차를 타고.
0: 그 여행이라고 할 수 있나?
2: 아니. 저 사실은 이거를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
1: 저도 없어요.
2: 근데 그게 부러웠었어요, 진짜로.
0: 진짜요?
2: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.
0: 그렇구나. 12시간 안에 차에만 있는 건데?
1: 그때는 빨리도 못 가니까.
3: 난 지금도 싫어.
1: 차가 엄청 막히면 내려서 뭐 해먹기도 하고.
3: 그 당시엔
1: 고속도로에서.
2: 뻥튀기 아저씨도 오시고.
1: 맞아. 지나가시고.
2: 오징어 아저씨도 오시고.
1: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찌나 부럽던지.
2: 아 근데 전 진짜 부러웠어. 해보고 싶었었어요. 할머니 댁도 서울이었고 다 그랬었으니까
1: 그랬는데 이제 도로가 엄청 좋아졌잖아요. 네네.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는 대전에 있었는데 집은 대구니까 여전히 대구를 내려가야 되지만 네. 그전에는 경부선밖에 없으니까 모든 위에 차들이 다 그 라인을 따라와서 흩어졌는데 네. 이제 대전쯤에서 뭐 호남으로 가는 고속도로도 생기고 왼쪽 가는 것도 네.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 부산까지 내려가는 길이 많이 덜 복잡해졌어요.
0: 그래서 그래 12시간은 이제 안 걸리나요?
1: 어제는 그렇게는 안 걸려요.
3: 5시간 반 근데 어쨌든 어제는 10시간 걸린다고 나왔더라고요.
1: 어쨌든 그 차 막히는 풍경 뉴스에 항상 나오던 거
2: 맞아요.
1: 그리고 올라갈 때도 똑같이 막힌다는 맞아요. 거
3: 뉴스의 첫 번째가 그거였잖아. 톨게이트에 쫙 차들이 들어있는 거
2: 무슨 깔때기에 뭐가 못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쫙 쌓여
3: 맞아 맞아 맞아 맞아
0: 항상 그걸로 시작했었죠.
1: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몇 십만 대가 나갈 거고 뭐